0: 등에
1: 다시 실어
0: 다시 실어
1: 뭐라 하얗게
0: 등에
1: 아니 가볍게
0: 이렇게
1: 끝나
2: 这不行，不知道鬼子配置，11个日军，3个伪军。你来过？耶，
0: 滚蛋！
2: 不一定吧？可哪有俩侉子呢？万一是哪个倒霉蛋过来视察呢？
0: 四根，
1: 四根，
0: 来个七八，
1: 哎，
0: 四根，
1: 哎，跟着
0: 来七八。